Perdón, eso no me va a Na, 너무 수는 말 속된 아마 부채셈 부채셈 부채셈 스티는 내 겁나 해석함을 햄숨 해숨 숨 해숨